잔뜩 한 다리 넘고 귀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찢어지고 새낫 같은 발톱으로 잔디 뿌리 왕고래를 차르르르 흔치며 충격 벌리고

왕이 화를 내어 주니 도사맥을 볼제 심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배대장은 금요 신방광수요 비위난 토라 간목이 택바하여 목급토 허니 비위가 상하옵고 담성이 심하니 신경이 미약하고 해대장이 황성하니 간담경이 자진이라.

성심 소화반 팔미환 육미환 경옥고 장경옥고 백공명 적공명 대황망조 장출백출 소력방 풍진 피계 비반하게 양육계단사 차전 연실 시호조노모 통일